0: It's time to watch England lose. 주님, 라면 먹으면서 England 지는 거 보고 싶다고 지금 경기가 시작하고 있는데. 준, that's not very nice. Don't be horrible. 지영 씨도 그 축구도 혹시 관심 있어요? 월드컵 좀 보는 편인가요?
1: 네, 좀 보긴 하는데 네,
0: 크게.
1: 많이 보지 못하고
0: 오케이.
1: 네.
0: 오늘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보면 약간 라면 월드컵,
1: 네.
0: 약간 글로벌 라면 시작 얘기하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So we're gonna do a ramen world cup of sorts because we are mastering ramen today. It does sound a bit of familiar as well. So we're going to hopefully listen to the show, and then you'll be able to be a aficionado of ramen as well. We're gonna be introducing some unique and some delicious ones as well. So you've tried over 4,000 types of ramyeon, and you've picked them on fun themes as well. So the first theme, signature ramyeons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조금 특이한, 꼭 한국 라면 아니더라도 신기한 라면들 소개할 건데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
1: 먼저 각국의 대표 라면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0: 네. 그러면
1: 네.
0: 어디부터
1: 그
0: 소개할까요?
1: 중에서 일본 최초의 라면,
0: 최초.
1: 일본 최초이자 세계 최초 라면 치킨
0: 진짜.
1: 라면입니다.
0: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 옛날에 나왔던 라면이에요?
1: 네, 맞습니다. 1958년도에 나왔고요.
0: 와.
1: 그걸 여기 지금 준비해서
0: So this came out
1: 왔습니다.
0: in 1958, 1958, in Japan, the ramyeon that Yongjun just held up, and we are going to try it. We've already put the water in. So this ramyeon is interesting because you only need to put in boiled water and leave it for 3 minutes. 이거 옛날에도 이랬어요. 그냥 그 끓인 물을 넣고 3분 기다리기,
1: 네,
0: 뭐
1: 원래 이제
0: 따로 조리 안 해도 되는
1: 네, 끓이는 게
0: 거였어요.
1: 아니라 면에다가 뜨거운 물 붓고 먹는 방식으로
0: 아,
1: 시작됐습니다.
0: 진짜요? 그러면
1: 네.
0: 어떻게 보면 봉지라면, 한국의 봉지라면보다 편하긴 편해요. 그런
1: 네.
0: 뭐 주전자만 있으면
1: 네,
0: 해도
1: 맞습니다.
0: 되니까요. Wow, so it is one that you don't have to cook separately. You just put in the
1: 네,
0: boiling
1: 맞죠.
0: water for 3 minutes, and we got it in the studio. I've tried something like this from some other Japanese supermarkets. They do sell it, and so I'm really curious to try it. Jiyoung's going to eat it at the moment as well first. And so this is, looking at the package, it's not red or anything like that. It's not spicy. It's got an egg on top. 이거 그러면 어떤 맛이에요?
1: 이게 그 이름이 치킨 라면인데
0: 아.
1: 이유가 닭고기로 맛있는 라면이라서 치킨 라면이고요.
0: 네.
1: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일본인들이 위에 계란을 얹어서 먹는 것을 이제
0: 아.
1: 좀 변형시키다 보니까 패키지가 바뀌었습니다.
0: So the package has the egg on it, but it's not necessarily egg flavored. It's a chicken broth using chicken meat, and then they changed it up by putting on the egg on top. And it looks like a kind of soy sauce base as well. 약간 간장 베이스도 들어있어요.
1: 맞습니다. 네.
0: 오, 이 라면의 특징 뭐라고 생각해요? 저 먹을게요.
1: 아, 네. 한국하고 다르게 세계 최초의 라면 닭고기로 시작했고 또 일본의 쇼유 라면 같은 느낌으로 간장 베이스로 맵지 않게 순하게 나왔습니다.
0: Yeah, so not like the Korean ramens that are red and spicy. This one, even the noodles look quite brown. And so it's a bit similar to the shoyu or soy sauce based ramens in Japan. And it definitely tastes very salty. That's the overriding flavor. 짭짤한. 진짜 많이 느끼네요. And the different thing to Korean ramen, there's no powder. It's just the noodles, and then you pour the water on it. 그러면 맛은 그냥 이면 안에 있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그 처음에는 스프가 따로 없었고
0: 네.
1: 면에 맛이 조미돼 있었고요. 나중에 스프를 별첨하는 게 개발이 돼서 이후에 이렇게 스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0: Wow, so the original ramen that this one is from the 1950s, they didn't have a separate powder. It was all about putting the flavor into the noodles, and then it got deconstructed into having a separate powder.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완전 편하잖아요. 숯
1: 아,
0: 없는 게가
1: 네.
0: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안 뜯어도 되고 안 부어도 되고
1: 네.
0: 그러니까 오히려 좀더 불편해진 거죠.
1: 네.
0: 이제 약간
1: 아.
0: 따로따로 그
1: 네.
0: 건더기도 있고
1: 네.
0: 어떤 라면은 오일 같은 거 있고 그게 뭐 장점이라고
1: 네.
0: 생각하나요? 어떻게
1: 그
0: 생각하세요?
1: 스프를 근데 따로 넣으면 이게 그 품질 보존에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간 조절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서 네. So for quality control and also for the like intensity of the flavors, this is actually better, right? Because you can control those if you've got a separate powder packet, etc., etc. 아, 그래요.
1: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원조 제품은 그게 안 되는데 원조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아,
1: 그게 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 Because this is the original, that's why they've kept it like this as well. And the other ramens that have developed now are almost all with a separate soup, right? And that's why. Oh, it's so delicious, though. It's really nice and salty. And the noodles are really thin as well. 훨씬 더 얇네요.
1: 네, 맞습니다. 이거 컵라면처럼 뜨거운 물에도 익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면이 얇습니다.
0: So just like a cup noodle where you're just putting in boiling water and waiting for it to get ready, it has to be thin because that will allow the noodles to cook. If they were thicker like the packet ramyuns that we have in the studio, it would take too long to cook or it might not cook at all through it. We've got another one as well. 지금 네. 작가님이 하나 더 네. 줬는데요. 이 라면은 어떤 네. 거예요?
1: 세계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미고랭 라면인데요.
0: 오.
1: 인도네시아 1위고 또 네. 세계에서도 거의 1위 수준으로 잘 팔리는 제품입니다.
0: This is mee goreng, the number one, basically, in the world. Of course, the number one in its home country of Indonesia. And I know that we have Indonesian listeners like Siska and Lita who enjoy this too. So this is the second one we're going to try in the studio. Jeon's going to hand it to me. Youngjun has... Oh, I will have another plate. Okay, put it in a different bowl and give it a try. So this is indomie. It definitely smells different to the shoyu. It smells a little bit... like curry maybe and a little bit spicy as well. I'm going to put it in my bowl. I've put a little bit on the table. I'm sorry, table. We'll clear that up later. And then it's got some chili pepper flakes in here as well. 네. 이 맛은 어떤 네. 맛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 이게 원래 있으신가요? 네, 네. 아, 인도네시아 볶음국수 미고랭을 라면으로 구현한 거거든요.
0: 아, 미고랭 into an instant noodle form. 그럼 미고랭 네. 맛은 어떤 네. 맛이죠?
1: 기름 간장 국수.
0: So it's like oil, soy sauce, noodles, and that fried noodle dish of mee goreng has been put into instant noodles like this. 아, 그러면 그대로 이제 약간 인스턴트 제품으로 네, 반영되는 거예요.
1: 이게 좀 매콤함을 넣어서 느끼함도 좀 잡았고요.
0: 네.
1: 이게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를 라면으로 너무 잘 구현한 제품으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0: Wow, so there's a bit of spice there. There's a little bit of oiliness to it as well. And this is different because this is not a soup noodle. 국물 있는 국수는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면 이것도 네. 옛날부터 있었을 텐데
1: 네.
0: 요즘 한국 라면 중에 네. 국물 없는 거가 인기인데
1: 네.
0: 이거 약간 앞서간 느낌? 어떻게
1: 네,
0: 보면.
1: 와.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미국, 유럽 같은 데서 이런 볶음면 컨셉이 네. 또 더 잘 팔리고 인기가 좋습니다.
0: So when it comes to the non-soup based noodles, instant noodles, ramyun, it's places like Europe and maybe Southeast Asia, America that actually prefer them. They are more well sold. So they're kind of like fried noodles, but they're not fried, right? 진짜 볶는 거 아니죠?
1: 이걸 볶아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0: Oh.
1: 근데 이제 간편하게 먹을 때 그냥 비벼서 먹고
0: 네.
1: 볶아서 먹을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볶음면 제품들은 다 볶아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0: Ah, so all of these ones like the 불닭 볶음면 as well, you can fry them extra to maybe give it even more flavor, but it doesn't need to be. It can just be mixed in with the sauce powder and the water. So when you cook this, do you need to filter off the water? 따로 물을 네.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고랭은요?
1: 아, 네, 물 좀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소스를 넣고 볶거나 아. 혹은 비벼주거나.
0: 아, 아 불닭 볶음면랑 약간 비슷하게.
1: 네, 불닭 볶음면도 그렇습니다.
0: Yeah, so it's very similar to the fire chicken noodles that we talk about, right? Mixing it in with just a little bit of water left and you throw away a lot as well. Looking at these other amazing noodles from around the world, 또 어떤 전 세계 국수 소개해 주고 싶어요? 네.
1: 요거는 중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0: 오.
1: 중국 대표 라면입니다.
0: Kangxi Fu is 네, what it says on there. 이거 어떤 라면인가요?
1: 한국의 소고기 베이스 라면하고 비슷하게 우육면 컨셉으로 나온 거거든요.
0: 우육면. So if you know the uyuk noodles, those have the beef broth base. But it also looks a bit spicy. 그래도 매콤한 맛은 있나요?
1: 한국 라면처럼 맵진 않고요. 아. 근데 적당히 조금 매콤한 거예요.
0: It's not quite as spicy as Korean noodles, but it is definitely packing a little punch there. I've never heard of this one. 이거 한국에 있어요? 네.
1: 한국에서도 한국으로 수입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잘 팔리진 않습니다.
0: It does get imported into Korea, but it's not as popular as, of course, our Korean ramens, which kind of look very similar, although there's more beef on this. 그 앞에 소고기가 훨씬 더 강조되네요. 네. 그러면 안에도 소고기 같은 거 있어요?
1: 아, 소고기가 직접 들어있진 않고 네. 수프에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1년에 437억 개의 라면을 먹거든요. 1년에 437억 개.
0: Wow. So that must be, I'm not very good with my numbers. Maybe 4 billion? 300 million packets of ramen, I think that would be, are eaten in China. So you cannot discount the significance of this because this is one of the best. 이게 제일 인기 많아요.
1: 그 나라에서 이게 와. 제일 인기가 많다 보니까 와. 사실상 이 미고랭 라면과 거의 세계 최고로 인기가 좋은 라면이라고
0: So if you take into account the size of the populations of China and Indonesia, then these two ramens, the Indomie and the Kangxi Fu, are some of the best selling in the whole entire world. That's amazing. And we also have a North Korean ramen. 북한 라면도 가져오셨어요?
1: 네, 맞습니다. 북한 라면 네. 이렇게 드려볼게요.
0: 둘 다 북한
1: 네,
0: 거예요?
1: 네, 그게 북한 라면인데요.
0: 어, 진짜요?
1: 그 북한에서 내수용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네. 중국으로 수출되는 걸 제가 구해왔습니다.
0: Wow, so these are not sold within North Korea, but actually exported to China.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이거 못 네. 먹는 거예요?
1: 네, 북한 사람들은 먹을 수 없고 중국 사람들이 원래 먹었었는데 아. 맛없다고 좀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안 팔리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So these were released in China, not for consumption of North Koreans, but they had a rumor, or it was said, that they were not so tasty, so they're not actually being sold. 근데 이거는 완전 그 불닭볶음면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불닭볶음면 카피한 듯한
0: So this
1: 느낌.
0: is a complete rip-off or copy of the Korean fire chicken noodles. And then this other one, 이거는 약간 약간 중국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1: 네, 이건 근데 신라면, 농심 신라면을 좀 카피한 듯한 느낌.
0: So this is quite like the red Shin ramen brand that we have in Korea.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라면 네. 있긴 있어요?
1: 네, 북한에도 라면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수출되는 것은 이렇게 특정 제품만 수출할 수 있게 막아놨습니다.
0: So they do have ramen, instant noodles for North Korean people and a wide variety, but they are not available for export. So only the ones that are designated like this do go further afield. Okie dokie. So what we're going to do, we've looked from ramens from around the world, not from ones in Korea. After a song break, we'll pick it up with popular Korean ramens by country in terms of ones that are exported. But let's listen to a song then from Boramiyu. It's 라면 or 라면 먹고 갈래요?

0: remember, 라면 먹고 갈래요 is kind of like, do you want to come in and watch the flicks? Or would you like to come in for a cup of tea? It's that last stage of a date when you're asking someone to come on in as you want to get a little bit closer, shall we say. Today, we are so lucky to have him for the second time for our ramyeon special, Mastering Ramyeon, Ji Yong-jun, the author of books like The History of Ramyeon, The Science of Ramyeon, of which he gave me a copy as well last time. 책 너무 감사합니다. 애들도 재밌게 지금 보고 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We are going to be going into another theme. But before that, a few of your messages. Siska saying, Ashley and PH1's favorite is Indomie Mi Goreng, and that one is not spicy. It is a bit spicier than the Japanese one. Like, the Japanese one is not spicy at all. It's just like a soy base, quite salty. The Mi Goreng has a little bit of spice, but Siska says rendang is spicier. 아, 렌당 맛도 있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0: 인도미. 그러면 여러 가지.
1: 엄청 많습니다. 종류가 수십 가지 있을 정도로.
0: 그러면 약간 인도미는 그냥 약간 브랜드 네임이고 그 안에 네. 그냥 맛들이 다
1: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오리지널이고 제일 잘 팔리는 건데 이거 네. 말고도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So 국물 라면도 있고요.
0: The Mi Goreng is the one that is the most representative, but there are so many other types. So the Indomie is more the brand and then the flavors are endless, including soup ones as well. For soup base, Siska says, I recommend Indomie Kari Ayam. Put some kimchi on it, and that's really delicious. Oh, kimchi and ramyeon is delicious. Jun says, my tip, add some ketchup to this. That's how I enjoy mine. 와, 토마토 케첩 약간 살짝 뿌리면 맛있다고. 아마 인도미겠죠? 그 일본 거에 케첩 넣으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네. Wow, that sounds interesting. And you said, yeah, frying an egg is common. And there are small pieces of mock meat in the Chinese one. 아, 그 중국 라면에서 작은 약간 건조된 고기들
1: 아, 네, 약간,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0: 오, 그것도 맛있겠네요. 네. Some reconstituted beef. That sounds good. So now we're going to go on to Korean ramyeons that are popular in other countries, right? So starting off in Russia. 러시아에 인기 네. 있는 한국 네. 라면들 뭐 도시락은 너무 유명하죠.
1: 아, 네. 도시락이 네. 러시아에서는 이제 컵라면 대신에 도시락 컵라면을 도시락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0: 아, 러시아 말로 그냥 도시락.
1: 도시락.
0: 아, 도시락. So it's called 도시락, which is the word in Korean for lunchbox, because it kind of looks like a rectangular lunchbox instant noodle. And then these are other types as well. 이게 도시락 브랜드인데, 오, 여기 써 있네요. 네. 근데 이거는 또 봉지 라면이에요.
1: 네, 봉지 라면을 가져왔고,
0: 아.
1: 제가 그 용기.

0: 이면은 따로 이제 뚜껑만 있다 보니까 좀
1: 그쵸.
0: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1: Wow, so in Korea, they do not have this 도시락 라면, right? This has bacon on the front as well. 그러면 한국에서 이런 맛은 안 팔죠, 도시락 자체가?
0: 한국보다 러시아에서 맛도 다양하고 훨씬 더잘 팔립니다. 한국에서는 두 가지 맛밖에 안 팔리고요.
1: Yeah, so the 도시락 that we know here, which is relatively popular, you can see it looks like this, it's kind of a rectangle. But in Russia, they have loads of different flavors, include this is like bacon cream pasta or something, and that is not even soup as well. 아, 약간 그쪽 입맛에 맞게.
0: 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마요네즈를 듬뿍 넣어서 이 도시락 라면을 즐기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1: 들었는데 혹시 드셔보셨어요?
0: 네, 먹어봤습니다.
1: 어때요?
0: 되게 고소합니다. 약간 치즈 넣은 느낌
1: 아, 진짜?
0: 되게 맛있습니다.
1: 그냥 막 섞어요. 그
0: 네,
1: 안에.
0: 그것도 엄청 많이 넣어야 된다.
1: So in Russia, they do have the 도시락. So that is the one we just showed you. They put in mayonnaise, which is not a thing in Korea. But it's said to taste then very kind of almost savory. You have to mix in a lot. It almost tastes like cheese is mixed into it, said Yongjun. Moving on to Samoa then. Oh. Samoa has a ramyeon from Korea that is very popular. And it's one of my favorites, actually.
0: 한국에서 가장 인기 좋은 컵라면인데요.
1: 네.
0: 미국령 아메리칸 사모아 제도에서도 인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1: 이게 한국의 1위예요?
0: 네, 이건 한국에서 컵라면 1위입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저도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다른 거가 1위인 줄 알았는데
0: 네.
1: 이게 오리지널. 왜냐하면 네. 어릴 때부터 영국에서 구할 수 있을 때 이거 많이 썼어요.
0: 아.
1: 그러니까 그때부터 워낙 인기 있었어요.
0: 네.
1: 와우.
0: 이게 so 인기가 좋았는데 네. 그 작은 섬나라에서 거의 네. 국민 라면처럼 인기가 좋다고 해서
1: So I didn't know this. This is the number one in Korea as well. And this looks like a little bowl. That's why I used to love it. And it says on here since 1982. So it's been around for decades. But it is also Samoa's like national cup ramyeon as well. The instant noodles there. You can see the beef on the front here, but it's more just in the soup. You don't really get the beef at all. And this is famous, I think, for very thin noodles. 면이 너무 얇아서 저도 이거 되게 좋아서 이것도 볶으면 너무 맛있어요. I used to sometimes fry it in a pan instead of putting it in the soup, and that is delicious too. Over onto Hong Kong then. What is famous there? 홍콩에 어떤 거가 인기 있어요?
0: 홍콩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치즈라면이 홍콩, 대만 등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1: 치즈라면 한국에도 네. 있어요?
0: 옛날에 팔렸었는데 이건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어서 사라진 제품.
1: 아, 진짜요? So this is a case where it used to be sold in Korea, this cheese ramen, and now it has been stopped because it wasn't that popular. I don't even remember ever seeing this, but it is very popular in both Hong Kong and 대만 as well. 이게 네. 매워요. 원래 기본적인 거는 좀 덜 네. 맵나요?
0: 요거는 조금 매콤한데 네. 맵 그러니까 이제 맵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요건 좀 얼큰합니다.
1: So there are two versions, the less spicy and the more spicy, which didn't do so well here in Korea, but very popular in Hong Kong and Thailand.
0: 네, very popular까지는 아니고요. Very popular는 아닌데 꾸준하게 팔려서 이제 계속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1: Okay, not very popular, but popular to the extent where it keeps on being exported because it's not available here in Korea anymore. And then we've got to say the home of instant noodles is Japan because they first invented it in the 50s. So what is most popular in Japan? 한국 라면 중에 일본에 뭐가 잘 팔려요?
0: 일본 사람들은 매운 걸 잘 못 먹다 보니까
1: 네.
0: 이 감자라면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꾸준히 잘 팔려서 이것도 일본인들이 즐겨 먹고 있습니다.
1: These are potato-based noodles, and they're less spicy, so that caters to Japanese taste buds, which don't handle as much spice as Korea. 근데 저는 이거 네. 최근에 한국에 본 것 같은데,
0: 네.
1: 이것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0: 네, 이것도 한 20년 넘게 팔린 제품인데,
1: 아.
0: 한국에서는 인기가 좋긴 한데,
1: 네.
0: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진 않고 꾸준히 팔리는 제품입니다.
1: 오히려 일본에 인기가
0: 일본에서 더 인기가
1: 거예요.
0: 좋습니다.
1: Yeah, so apparently it's been around for 20 years even here in Korea, but it's not one of the top tier sellers. I've only seen it recently in Korea, and it's nice as well. The noodles definitely have a different texture because they're from potatoes, but it's much more popular in Japan than in Korea. Moving on, 그러면 다음 주제로 영준님이
0: 네.
1: 원하는 거 소개해도 되는데요. 어떤 걸로 갈까요? 어떤 캐테고리?
0: 원하는 걸로요?
1: 네, 네. 만약에 뭐
0: 네.
1: 조금 성격 있는 한국 라면 해도 될까요?
0: 아,
1: 될까요?
0: 그러면 네. 그 한국에는 한국의 음식을 구현한 라면들이 좀 다양하게 팔리고 있거든요. 아. 그걸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1: 좋아요. So we're going to go 네. on to something from Yeonjun, which is other Korean foods that have been represented by instant noodles. Okay, 그러면 처음으로 네. 보여주고 싶은 거 뭡니까? 어. Oh, we've got some back here as well. 네. 콩국수 라면. I do not like 콩국수. 콩국수 is like literally it means bean noodles, but it's the bean milk, like basically soy milk and then noodles. I did not know there were instant noodles. 라면 버전도 있는지 처음 알아요.
0: 네, 여름에 이제 별미 제품으로 꾸준히 팔리는데요.
1: 네.
0: 그 여름 별미 콩국수를 유탕면으로 해서 가루 스프, 분말 스프를 넣어서 구현했습니다.
1: 그러면 이 수프도 약간 콩물처럼
0: 네, 가루로 분말 스프로 그 콩물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요.
1: 비슷해요? 그럼 먹으면
0: 네, 생각보다 되게 맛있습니다.
1: Wow. So if you like the soybean based noodles, the cold ones that we have in the summer, this has changed them into instant deep fried noodles. 그럼 라면면이랑 똑같아요?
0: 네, 유탕면, 기름에 튀긴 면입니다.
1: Ah, so they are exactly the same as instant noodle noodles and then the broth is made from just powdered soybean powder, I guess. It says 콩가루 80% nearly. So there is a bit of soup in there. 그러면 어떤 맛이에요? 짭짤한가요? 아니면 달콤한가요? 왜냐면 이것도 네. 약간 반반이잖아요. 네. 그 네. 설탕 뿌리는 분 아니면 네. 소금 뿌리는 분.
0: 기본적으로 약간 짭짤하게 나왔어요.
1: Ah, so there are people who put salt. There are people who put sugar into their bean noodles. But this one is a little bit salty as a base. Okay, that's interesting. 다음 제품은요?
0: 네, 다음 제품은
1: Bye bye to the Konguksu. It's okay. He's brought in so many Yongjun. Thank you so much. This one says kimchi on there. 아, 김치찌개 라면.
0: 네.
1: Oh.
0: 이게 한국에는 김치 라면들이 다양한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제품입니다.
1: 아, 그럼 다른 김치 라면들도 네. 엄밀히 따지면 진짜 김치찌개 라면인가요? 네.
0: 아니요. 처음에는 김치 그냥 김치가 네. 들어간 라면이었는데 네. 이건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갖다가 구현한 라면입니다.
1: 이거 최근에 나오지 않았어요?
0: 아니요. 이것도 10년 넘게
1: 아,
0: 팔리고
1: 진짜?
0: 있었고요.
1: 와.
0: 이게 레토르트 방식으로 진짜 묵은지 김치를 안에 넣어놨습니다.
1: Wow. So using the retort method, they put in the old kimchi, the mugunji, the one that has been really fermented into this, and it's kimchi jjigae, which is our kimchi stew. Originally, there are many kimchi ramen, so they have some kind of kimchi in them, but this is one that is trying to imitate the kimchi stew. 그러면 김치 라면하고 김치 찌개 라면 맛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그 김치 라면은 약간 yeah. 라면에다 김치를 넣은 듯한 맛이고요.
1: 네.
0: 이 김치찌개 라면 진짜 한국의 김치찌개 맛을 최대한 구현하려고 한 제품이다 보니까.
1: 그러면 김치찌개 원래 라면 안 넣잖아요. 근데 네. 맛은 어때요? 좋아요. 라면랑 잘 어울려요.
0: 어, 네. 그 한국의 김치찌개집 가면은 네. 라면 사리를 넣을 수 있게 해주는데
1: 아,
0: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1: Wow. So it is like going to a 김치찌개, kimchi stew place. Apparently, I didn't know this. You can get a ramen sari, so an extra ramen put in, and it tastes like that. Whereas the kimchi ramens just taste like instant noodles with a bit of kimchi added in extra. Oh, 좋아요. And this has been around for about 10 years. I didn't know that. I thought it was a new thing. And then another one as well. Moving on to something less spicy.
0: 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곰탕.
1: 어, 애들도 매운 거 못 먹으면
0: 네, 애들도 매운 거 못 먹으면 하는 그 소사골을 우려서 낸 곰탕을 라면으로 구현했습니다.
1: So this uses the broth from the bones of the cow. We've talked about 곰탕 before. It does not mean bear soup, right? 곰탕 is actual beef. Bones and like the cartilage. It's very similar, in my opinion, but maybe not to experts, to seolleongtang as well. And there is also seolleongtang instant noodles, but this one is the sarigomtang. This is also very famous in Korea, especially for kids who don't like spicy things. 근데 어른들 사이에도 네. 인기 있나요?
0: 네, 어른들한테 오히려 더 인기가 있고
1: 어, 진짜?
0: 젊은 층에 오히려 인기가 좀 덜합니다.
1: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먹는데 우리 네. 진짜 매콤 맵찔이들 네. 매운 거 못 먹은 애들. So if you can't eat spicy things, this is quite popular. But Yongjun saying as well, for the older generation, it's also very popular. Maybe yeah, once you get to a certain age. 본인도 네. 선택할 때가 있어요?
0: 네, 저도 먹을
1: 진짜?
0: 때가 있는데요.
1: 뭐, 어떤 느낌? 왜냐하면 라면은 네. 약간 한국 사람들한테 매운 맛인데.
0: 이게 처음에 아침 대용식으로 광고가 됐었거든요.
1: 아, 진짜.
0: 저도 아침에 종종 먹습니다.
1: Wow, so this originally came out as a breakfast alternative, right? You could eat it in the morning as your breakfast meal. And so that's when Yongjun has it. Because I asked Yongjun, Koreans, it's got to be spicy if you're an adult. But he said that's the time when he would go for this as well. And so if you don't like spicy stuff, this is totally for you. Of course, it's packed full of the beef broth. So if you can't eat beef, you can't have this as well. 오,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파트 3에 돌아올게요. We're going to listen to a track. We'll be back in part 3 with some more ramyeon talk. Here's Chu featuring Haze, Rule.

0: And we're back for part three today of our Ramyeon special, Mastering Ramyeon with critic Chi Yong-jun. We're continuing our journey into K-Ramyeon that is popular abroad, maybe not so much in Korea, or maybe it becomes popular. We got a few questions, though. Jun says, what's the biggest mistake? England have scored! Sorry, they just scored a goal. Jude Bellingham, and I'm so happy. Yes! Okay. What is the biggest mistake people make when cooking ramyeon? 아, 라면 끓일 때 네. 가장 큰 실수하는 거, 자주 네. 하는 실수가 뭡니까?
1: 아, 저는 그런 실수를 많이 안 하는데 네. 일반인들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물의 양을 제대로 안 지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0: 그러면 뭐가 더 약간 치명적인 것 같아요? 물 덜 넣는 거 아니면 더 넣는 거?
1: 둘 다 치명적인데
0: 아, 진짜요?
1: 물 더 넣는 게 더 치명적입니다.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밋밋한 맛이 조금 있으면 네. 너무 짜증나요. So Jun says he doesn't make mistakes, of course, Yong-jun, because he is a ramyeon critic. He is an expert. But it is the mistake of putting in too little or too much water. So 늘 그 인스트럭션대로 넣어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1: 네, 저는 계량컵을 이용해서 딱 정량으로 넣습니다.
0: 본인은 어떤데? 아니, 이때는 조금 덜 넣는 라면이 좋다, 아니면 더 넣는 거가 좋다, 약간 my way라고 생각 안 하고 그대로 네. 하는 거 좋아요.
1: 평가할 때는 그렇게 네. 하고요. 네. 따로 먹을 때는 제가 더 넣기도 하고 적게 넣기도 하고.
0: So when he's evaluating the noodles, he is definitely doing that, where he is putting in the exact amount using a measuring flask or a measuring spoon of water that

0: says on the pack. But when he's eating them by himself, he sometimes puts in more or less, depending on how he likes his ramyun. And is there a popular ramyun cooking hack that you strongly disagree with?
1: Ramyun 끓일 때, 약간, 내가 이...
0: PD님 has said we've put in another goal, so I can't concentrate again. 또 넣었대요. 저도 못 봤는데. 저 어떻게 집중해요?
2: 아니, 어떻게.
0: 벌써 2대0? Wow. Okay. All right. Back to the noodles.
1: 라면 끓일 때 약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더 맛있다, 뭐 넣는 거거나 뭐 계란 같은 거, 파. 완전 반대하는 거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하면 라면 완전 망친다. 뭐 있어요?
2: 계란을 넣을 때 네. 계란을 터트려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0: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2: 계란 노른자를 네. 터트리지 않고 넣어주시면 훨씬 더 라면 맛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0: 아, 진짜요? 저는 그러면 죄인인가 봐요. 저는 무조건 섞이고 다른 데 그릇에 섞이고 왜냐하면 저는 흰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흰자가 막 꼬이고 그러면 네. 조금 거부감이 생기는데 아 그렇게 하면 라면의 맛이 조금 덜 보존되는 거예요?
2: 라면이 이제 라면 스프랑 이제 계란이랑 좀 분리가 네. 되니까 라면 맛을 좀 더 느낄 수 있는데 섞게 되면 약간
0: 영준 says if you mix the egg together and put it into the ramen then that is not something he agrees with because you can't taste the soup as well whereas if you crack the egg in and leave the yolk in its original state that will have the soup separate and the egg separate and you can enjoy it much much better so don't do that. Lita asked about best wok instant noodle and Yongjun has not in his memory he can't remember that noodle but you say some people in Indonesia say best wok is better than indomie. Oh, indomie보다 더 맛있다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있다고. Oh, interesting. Moving on to our last segment, we are going to be talking about Korean ramyun that is popular abroad. 그러면 해외에서 얻었던 인기 얻었던 대한민국 라면 뭐부터 소개할까요?
2: 네, 미국 그 중국과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 치킨 라면입니다.
0: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양념 치킨 라면. So it's the chicken that we introduced with Ryan not so long ago. You know, it's the one with the sweet and spicy sauce on it. But it's that flavor ramyun. Oh, 이거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2: 중국, 일본에서 판매가
0: 중국,
2: 되고 있고요.
0: 일본. In China and Japan, this is for sale. 어때요?
2: 진짜 양념치킨 소스에 라면을 비벼 먹는 듯한 느낌인데요.
0: 괜찮아요.
2: 한국 사람들은 맛없다고 해가지고 사라졌는데.
0: 본인도 어떻게 생각해요?
2: 별미입니다.
0: 진짜요?
2: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0: Wow, so Yongjun likes this. He says it is a special flavor, but it was not sold in Korea because it was not nice, right? It stopped being sold here. But in China and Japan, and he says it is the actual flavor of the sauce of Yangnyeom chicken on noodles without a soup. This is another kind of mix in the sauce noodle. Oh my goodness, I don't think that. It would be too sweet.
1: 너무 달달할 것 같은데요.
2: 달고 그래. 맵고 짜고 좀 약간 매콤합니다 생각보다.
0: 아 진짜요? 여기 사진에 또 토마토가 있는데 그런 뭐 재료 아니면 약간 이거 약간 추가하면
2: 새콤한 맛도 좀
0: 있어요. So it's got that kind of almost freshness to it, that pop to it, that lightness to it, like a tomato or something like that. Onto another noodle, Tom. 또 뭐 있어요?
2: 한국에서 잘 팔리는 이 대표 매운 볶음면이 네. 해외에서는 타코 맛 그리고 비리아라는 또 멕시코 음식.
0: 아, 저희도 우리 쇼에 비리아도 소개 한번 했는데.
2: 아,
0: so this is the fire chicken noodles, but they are popular abroad. And this is taco flavor and birria. You remember birria was the beef that has been cooked down for many, many hours. 그러면 이거는 북미 쪽에 파는 거예요?
2: 미국 쪽에서 북미 쪽에서 파는 거고요. 중국에는 이렇게 바나나 맛도 출시돼서 판매가 됐어요.
0: Banana flavored pulled-up fried noodles. What? 그러면 매콤하면서 바나나 향이 있는 거예요?
2: 그 바나나 후레이크를 이게 토핑으로 넣었습니다.
0: Mexico have scored, said my producer. So now I'm not. 그만하려 저의 집중을 못 하겠어요.
2: Mexico 라면 소개해서.
0: So do not let me know.
2: 그만해야겠네.
0: But oh yeah, Mexico 라면 주세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압수. Go away, birria and tacos. I'm curious. 이것도 먹어 드셔 보셨죠? 타코하고 birria.
2: 네, 다
0: birria.
2: 먹어보고 소개를.
0: 그것도
2: 했습니다.
0: 그러면 진짜 약간 멕시코 음식의 맛이 나긴 나요?
2: 근데 제가 멕시코 음식을 잘 몰라서 이렇게 잘 듣. 느끼지 못했는데 타코 맛 불닭볶음면이랑 비슷했고
0: oh, 네.
2: 약간 고수향이 나는 게 좀 독특했습니다.
0: Oh, there's a coriander vibe to it. And Youngjun has not tried Mexican food that much, so he's not sure what the original tastes like. But yeah, the coriander flavor, which is not a flavor we usually love in Korea. Although, no, I'm wrong. It's just a divisive flavor. Some people love it, some people hate it. The banana one, 그거 드셔보셨어요?
2: 네, 바나나 맛도 이게 어때요? 바나나 맛 플레이크가 위에 올려져 있는데
0: 네. 좀 어렵지 않아요?
2: 좀 어렵긴 한데 이것도 아 생각보다 근데 괜찮구나.
0: 왜 중국에 그게 인기 있죠? 원래 바나나를 그렇게 드시나요?
2: 중국 사람들이 네.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바나나를 관상용으로 많이 한대요.
0: 아 진짜요?
2: 그걸 이제 컨셉으로 해서 라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관상용이면 뭐 그냥 갖다 놓고 네. 먹는 거예요?
2: 그냥 이제 보는 거죠.
0: That's so interesting. So, do you know that about Chinese culture? Apparently, in offices, they have bananas on their table as like almost an ornament. And so, it was inspired by that. Although Youngjun said it is a difficult flavor to like. Oh, 너무 재밌어요. 또 뭐가 있어요?
2: 이거는 공식은 정식판은 아닌데
0: 네.
2: 다른 회사가 이걸 좀 카피한 건데요.
0: 아, 중국에서요?
2: 네, 두리안 맛, 딸기 맛 제품이 이렇게. Cranberry man.
0: So these are copies, not original Korean ramens, but they're kind of, as you can see, almost rip-offs. And there's durian-flavored ramen of the pokkeumyeon variety, of the one that you mix. And then
2: cranberry.
0: Have you tried these? 이거 드셔보셨어요?
2: 다 먹어보고 했는데요.
0: 원래 durian하고 cranberry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해요?
2: 둘 다 좋아합니다.
0: 어, 그러면 이 라면도 괜찮아요?
2: 근데 좀 라면 어렵더라고요.
0: 그러면 매운맛에다가 두리안, 매운맛에다가 크랜베리
2: 네,
0: 하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Wow, so these, Youngjun says he likes durian and he likes cranberries, but as noodles, it's not really going together. That sounds, oh, not so nice for me either. How can cranberries go with that spicy mixed noodle flavor? I will never know. Moving on then as well. 그러면 다음 제품 네. 소개해주고 싶은 거?
2: 해외에서는 태국의 유명 음식 똠양꿍을 넣은 이런 그 라면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0: Wow, so this one it's a purple packet version of the Shin ramen.
2: 유명 셰프입니다. 태국의.
0: Oh, and this is the one that is sold in Thailand, and that is apparently the photo of a famous chef. And this is tom yum goong as the base. I love tom yum goong, and sometimes in tom yum goong you can get the little rice noodles. 어떤 때 그 아주 얇은 버미첼리 네. 국수 있잖아요. 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2: 네, 괜찮습니다. 유탕면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별미고 tom yum goong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0: Yeah, so it's obviously not the vermicelli noodles in here. It is the regular deep-fried noodles, and it works well together. Oh, that is delicious. I'm going to try that. 이것도 한국에 판매되나요?
2: 한국에는 안 판매돼요.
0: Oh, it's not sold in Korea. So I'll have to go to Thailand to check it out. Oh, 그러면 다음에 아직 시간 좀 남아 있으니까 네. 다른 걸 소개해 주실 게
2: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네. 드릴게요.
0: 이건 어떤 종류예요? 약간 캐테고리로 한다면 이것도 해외예요?
2: 해외에서 인기 처음으로 해외 먼저 출시가 됐는데
0: 네.
2: 인기가 좋아서 한국에 출시된 라면들인데요.
0: So an interesting category of Korean ramens that became famous and popular abroad and then came to Korea because of their popularity. This looks really kind of Hawaiian, no? you've got the surfing waves, you've got the hula as well. 이거 어디서 팔았어요?
2: 미국 H마트에서 전용으로 파는 라면이었는데
0: 어떤 맛이에요?
2: 이게 이름이 훌라면인데
0: 네.
2: 입에서 면발이 훌라춤을 춘다라는 의미로
0: 뭐가 달라요?
2: 면발이 쫄깃하고 탱글하고
0: So the noodles here from the H-Mart became really popular in the States, and it's called 훌라면, and it's said that the noodles go in your mouth, and they're kind of like hula hula, as in they are dancing around in your mouth, and they are said to be a little more chewy to them, and so they came to Korea. 그러면 한국에도 그러면 팔았어요?
2: 요 패키지로
0: 약간 마케팅을 다르게 하면서
2: 네.
0: it came out like this. 지금도 팔아요?
2: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0: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맛보다 그 면발이 조금
2: 네,
0: 핵심이에요.
2: 면발이 더 특색 있는
0: So it's 제품. All about the texture of the noodles. Which, you know, if you're not into ramen that much, you might think, what's the difference? But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textures of different noodles. I love this packaging. 이 제품 약간 포장지가 너무 아름다워요.
2: 저도 사고 싶다.
0: 네, so that is now something you can get here in Korea. And then the next ones
2: next
0: as well.
2: One, 네.
0: Oh, we got so many. It's unbelievable. Oh, this looks like a special gold edition.
2: 그 해외 사람들은 네. 소고기보다 닭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0: 아,
2: 또
0: 네.
2: 종교적이라든지 윤리적으로 닭고기를
0: 그쵸.
2: 하다 보니까
0: 네.
2: 소고기를 맛을 뺀 닭고기 맛 신라면이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0: Wow, so this is using chicken instead of beef, which is the traditional base for ramen in Korea, because in the West and abroad, there are people who prefer chicken, but also for religious reasons, don't eat beef. And then this came to Korea as well.
2: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서
0: wow.
2: 골드라는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0: It's called Ramyeon Gold, and the packaging is really golden as well. 이거 그러면 맛 차이가 많이 나긴 나요?
2: 아닙니다. 해외판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0: 근데 원래 신 그 네. 소고기 베이스
2: 원래는 소고기 베이스인데
0: 그것도 느낄 네. 수 있어요? 맛을?
2: 좀 다릅니다. 커리 어? 맛 이고 닭고기 베이스로 좀 얼큰하게 만들었어요.
0: Wow, so you can tell the difference according to Yeonjun. Like it is very similar to the original one, but compared to your beef-based soups, it tastes a bit more like curry, that kind of thing. Oh, that looks delicious as well. 이것도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2: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인기가 덜한데 해외 쪽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0: Yeah, so it's not as popular here in Korea because there aren't many people who don't eat beef in Korea, especially due to religious reasons and even due to preference, I would say. Okay, and to the next
2: 네,
0: ones as well.
2: Next one. 네.
0: We can do this forever. And this is Soon Veggie Noodle Soup. Ah, soon. like meaning kind of weak or mild, I suppose. And this is a vegetable soup.
2: 네, 거의 20년 가까이 유럽이랑 미국에서
0: 네.
2: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출됐던 건데요.
0: It's been around for 20 years over in Europe and those kind of places for people who are vegetarian. So there's no meat at all in
2: 네,
0: the
2: 맞습니다.
0: base. Wow, and then this came to Korea as well, because we've seen in Korea more and more vegetarians and vegans. Remember, we've been talking about that, guys.
1: 최근 들어서 진짜 베지테리언이나 비건 분들은 한국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2: 네,
1: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2: 그들 위해서
1: 들어왔어?
2: 한국에서 또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0: Wow, so there's no animal products in there at all. It is all from vegetables, right? So mushrooms, you can see what you might know as pak choi in the West and cabbage and stuff. 이거 솔직히 고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깊은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2: 이제 그 채소만으로도 맛을 내도 라면에 깊은 맛을 낼 수는 있긴 한데요. 그 일단 고기가 안 들어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네.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잘 팔리진 않습니다.
0: 아, so they can, they've got the technology and they found out the ways to give it a deeper flavor even without any meat products because that's what I was worried about. But the problem is, yeah, if people know there's no meat in it, they're kind of turned off buying it, especially here in Korea, where we think of ramyeon as having some kind of meat in the soup base, so it's not such a big seller at all. Yeongjun, that's about all we've got time for today. 마지막으로 인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라면을 이야기하는 거 자기도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태국 라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라면에 대한 하고 싶은 말 모든 거 해주세요.
2: 라면이 한국에만 한 600종류가 팔리고 있어요.
0: 와
2: 그리고 전 세계로 하면은 수만 종류가 팔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라면까지는 못하고 한국 라면을 소개하는데
0: 네.
2: 라면이 생각보다 영양도 괜찮고 또 가격도 저렴해서 국가의 사회에 이바지하는 게 큽니다.
0: 아, wow. So in Korea, we're talking about 600 noodles being sold. If you take this globally, tens of thousands of ramyeons being sold. And if you think about it, yeah, Yeongjun can't review all of them. He's going to stick to the Korean ones for the time being. But they are perhaps more nutritious than you might think. They're also very affordable. So in society, they do play a big role. And that's why, Yeongjun, your job is so important. 진짜 중요한 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제품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좋은 그 평가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출연해주세요.
2: 한마디만.
0: 네네네, 그럼요.
2: 라면을 되게 안 좋은 음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라면이 생각보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라면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0: Because especially here in Korea, a lot of people think of it as an unhealthy snack. But there are so many people putting in their time and effort to make sure it's safe and relatively healthy as well. So please look upon it favorably. 끝까지 라면 사랑 진짜 느꼈어요. 영준 씨,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맛있는 라면 네,
2: 네, 꼭
0: 먹었으면
2: 한번
0: 좋겠어요. 콩국수 빼고요. I do not want the soybean one. We're going to leave it there for today. We'll be back tomorrow with Dish of the Day with Chef Ryan. Here is Infinite to take us out with That Summer, Second Story, 그해 여름 두 번째 이야기. It's been your Daily Dose of Korea, #DailyK.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for us to kick off the second hour, and the main segment is going to be Me Chew Up. With that being said, allow me to introduce today's guest. He's an amazing artist who creates a musical world that comes together like a puzzle. We're joined by Jung Dae-hyun tonight. 오늘 나오신 분이죠. 퍼즐처럼 완성되는 음악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아티스트 정 대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Welcome! Yeah!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 대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Hello, guy. Nice to meet you.
0: I mean, it's always such a pleasure and honor to have him with us, and I'm so stoked to have him back with us tonight. 다시 돌아와 주셔서 정말로 너무 반가워요.
1: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로.
0: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한 10개월 만에 나오셨어요. It's already been 10 months since the last time you appeared on the show. How has life been?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일단 저번에 이제 라디오 방송 출연 이후에 이제 해외를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많은 팬 여러분들도 만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잠깐의 공백기를 가지고 앨범 준비를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쯤부터 해서 선공개를 시작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저의 미니 앨범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0: Okay, so I've been throwing shows around the world, meeting a lot of fans and having fun together. And I had to go on a short hiatus because I had to prepare for my new album. And we're gonna get to that part in a bit. So guys, stay tuned until the end. 자, 어쨌거나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걸로 잠깐 돌아가 봐가지고 이제 10개월 사이 이제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통해서 이제 많은 팬분들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오랜만에 만남이라 더 반갑고. 사랑스럽고 감동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번 투어에서 이제 예상치 못한 감동 이런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So, like you mentioned earlier, you recently met many fans through your Asia fan meeting tour. It must have been especially meaningful to see them again after such a long time. So, was there a moment during the tour that made you go, "Oh, that's so emotionally touching"?
1: 근데 진짜 그 정도로 감동을 다 받았지만 특별한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0: Okay.
1: 저도 모르게 이제 해외에 계신 팬분들께서 깜짝 영상을 준비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저를 모르게 제 이벤트인데도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0: 가지고 갑자기 영상이 뒤에서 틀어지는데 네. 저의 여태까지 행보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0: 와 근데 진짜 약간 아. 네. 제가 진짜 오랜만에 간 네. 곳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갔기도 했고 많이 못 갔었어요. 네. 그곳을. 근데 네. 이제 그곳에 계신 이제 팬분들께서 그런 걸 준비해 주셔가지고 와 너무 큰 감동과 미안함이 몰려와서 눈물이 조금 났었어요.
2: 아이고야. 네. So when I was there for one of the shows, I was actually got surprised by the fans who prepared a surprise video for me containing all the things that happened during my career. And watching that video made me tear up a bit. And I also felt kind of sorry for the fans.
1: 자 그렇다면 이제 투어를 돌면서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0: 네.
1: 기억에 남았던 음식이 있으십니까? So was there a local dish you tried on the tour that left a strong impression on you?
0: 중국에 갔을 텐데
1: okay.
0: 이제 제가 중국 음식들을 많이 못 먹어봤어요.
1: 네.
0: 이제 제가 향신료를 잘 못 먹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 가서 정말 많은 도전을 해봤는데 아 이게 어렸을 때 먹었을 때랑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가서 먹으니까 어느 정도 먹어지더라고요.
1: 다르죠.
0: 네. 어 이게 이런 맛이었나?
1: 네.
0: 되게 맛있네? 이러면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그 뭐라고 하죠? 그 오리 네. 그 있잖아요. 중국식 약간 그 오리 네. 뭐라고 하죠?
1: 잘 모르겠어요.
0: 구이? 네. 네? 네 그거를 먹었는데 그것도 정말 맛있었고
1: 오케이.
0: 약간 처음 본 음식들인데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Oh, okay. 네. Thank you. So, when I was young, I wasn't really good with strong seasoning food. And the last time I went to China, I had something impressive, and that was the roasted duck. So, now that I'm a little more, I'm just going to phrase it this way, matured person I am, I actually enjoyed it more than I expected.
1: 자, 그렇다면 이번 투어를 마치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습도 팬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새로운 목표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2: So after completing those tour, did it inspire any new goals or make you think I'd love to show this side of myself to my fans in the future?
0: 네, 일단은 이제 앞으로는 뭔가 음악 방송이나 뭐 콘서트 팬미팅 이런 공연들은 네. 이제 제가 많이 해왔고 많은 네. 팬분들이 와주셨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좀 이번에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버스킹을 또 기획하고 있고
1: 오!
0: 좀 그런 걸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컨텐츠들을 버스킹 컨텐츠 좀 팬분들도 돈을 많이 안 드리고 편하게 네. 오실 수 있고 저도 자유롭게 좀 더 무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은
2: okay.
0: 생각입니다.
2: Well, 네. thank you so much. So the usual stuff, releasing album and music shows, those are the things that's going to go on for a long time. But I'm actually preparing for a couple of busking events in the near future. Something that's more affordable and something that's more easy to approach to have good time together.
1: 그렇다면 혹시 이제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미래에 이제
0: 네.
1: 아 버스킹이 잡힌 네. 게 뭐가 있을까요?
0: 지금 일단 날짜는 정확히 공개는 안 됐는데
1: 아, 오케이.
0: 곧
1: 오케이.
0: 조만간
1: 오케이.
0: 네, 일단 서울에서 버스킹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1: 오케이.
0: 네, 그리고 서울을 이어서 또 계속 하려고 네. 지금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1: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0: 네네,
2: so he said I can't reveal the date yet, but there's going to be one busking event coming up real soon in the future in the city of Seoul.
1: 서울의 어느 쪽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서쪽인가요? 동쪽인가요? 남쪽인가요? 북쪽인가요?
0: 잠깐만 거기가 어느 쪽이지?
1: Somewhere 어딘가군요.
0: 그냥 엄청난 네. 인파가 밀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1: okay.
0: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Okay.
0: 밀집 지역이다.
2: Okay, so 네. everything is confidential, but right now, all I can tell you guys is that the busking event is going to be held at a very crowded location in Seoul. So look forward to it and stay tuned to his official social media for the details.
1: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나와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0: 뭐죠?
2: There's a reason why he came through is to promote his new album.
0: Woo!
1: Thank you.
0: 맞습니다.
1: 자, 이번 미니 앨범 제목이 뭔가요? So what's the name of the mini album?
0: 이번 네. 앨범의 이름은 일단 퍼즐인데
1: okay.
0: 그 퍼즐 안에 네. 이제 가로를 쳐서 좀 저희가 또 조각을 내놨어요.
1: Okay.
0: 약간 러브라는 글자가 이제 같이 들어가게끔 해서
1: okay.
0: 한마디로 뭐 퍼즐 러브입니다.
1: 네.
0: 사랑을 조각 낸 앨범이라고 okay.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Okay.
2: Well, thank you so much. The name of the album is called Puzzle Love, and he added brackets for the word, the letters O-N-V, just to show this album is all about showing the different sides of love.
1: 자, 그렇다면 이제 앨범에 수록된 네 곡. 와, 이거 노래들이 정말 갈수록 어쩜 그렇게 노래를 더 잘해지시는 거예요?
0: 다 그 네. 프로듀서의 능력이 아닌가.
2: 와,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하시다니. So I love how humble he sounds at the same time after releasing this kind of amazing album. Please walk us through the tracks. 한 트랙씩 소개해 주세요.
0: 네, 일단 네. 첫 번째 트랙은 네. 원이라는 곡이고요.
1: 네.
0: 뭔가 이 여름과 네. 그리고 또 한동안 지금 월드컵 축제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분위기에 정말 잘 어울리는 아주 신나는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first track is called One, and it matches really well with the summerish and festive vibe of the current season we're going through. However, the official description of this song states that it's a song about the belief that love is what connects people, even in a world where everyone draws lines between each other.
1: 자, 그리고 이 노래의 뜻도 이제 제가 석 적혀 있는 걸 봤는데 뜻도 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일단 이 원이라는 노래는 네. 저희의 사랑 앨범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약간 전 세계적인 모두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를 담았고요.
1: Okay.
0: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뭐 평화와 뭐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1: Okay.
0: We are the world죠.
2: Okay. 네. So the core message of this song is we are the world. Not that song, but it captures the different aspects of the word love within this one song. And the second track is 두 번째 트랙은요?
0: 네, 타이틀곡 나비라는요.
1: 네.
0: 쉽게 말해서 네? 이런 여기서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1: 아,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0: 바보의 사랑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What? it's a love story of 네. a fool, he said.
0: 이제 네? 사랑을 네. 이제 할 줄만 알고 줄 줄만 알고
1: okay.
0: 막상 그 사랑을 조절하지 못하는
1: 아.
0: 그런 사랑 이야기예요.
2: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the second track is called 나비란. Official English name of this song is called Spring After Spring, and it's a story about meeting the memories of a lost first love again, and like the changing seasons, and finally understanding what love really means. 근데 나비란이라는 게 like as in butterfly is.
0: 아, 나비란이라는 그 한국의 그 난이 있어요. 난 키우는 화분 있잖아요.
2: 아, 네. so it's the name of a flower. Okay.
0: 네. 플라워 네임인데 아무튼 나비란이라는 네. 이제 그 난이 있고요.
1: 네.
0: 그 난에 꽃말이 이제 행운을 이제 불러 일으킨다라는 아. 그런 꽃말이 있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이 사랑을 주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시들어 버려서 그걸 네. 잃어버렸지만 너의 그 행복을 나는 응원해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 Okay, so he got inspired by the saying or the symbol of a flower called 나비란 from South Korea, and it means happiness is coming. And the song tells the story of someone who understands the true meaning of love only after losing the first love. Well, thank you so much. So let's move on to track number three.
0: 네, 다음 넘버는요. 일단 무인도라는 곡이고요.
1: Okay.
0: 이 노래는 제가 정말 애착을 가지고 녹음을 했던 곡이고
1: 아.
0: 사실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아. 욕심이 많았던 곡이에요.
1: 네.
0: 일단 저의 인생곡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오케이.
0: 이것은 저의 자기애를 좀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1: 오케이.
0: 뭔가 누구나 마음속에 조그만한 무인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숨기고 싶은 무인도,
1: okay.
0: 혼자 숨고 싶은 무인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무인도라는 노래를 내면서 이제 저의 마음속 안에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안 좋은 무인도였거든요. 그거를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저는 탈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 Okay, well, thank you so much. The third track is called Muindo, translates to Deserted Island. However, the official English name of this track is Why Am I Still Here? 내가 왜 아직도 여기에
0: 맞아요.
2: 있지? And this is a song that he's most attached to. So attached, he wanted this track to be the title track of the album. And about the song, he said, we all have our own deserted islands in our own hearts. Mine wasn't something I was really proud of, and through this song, it's all about me sharing stories of how I escaped it. Well, thank you so much.
1: 자, 그리고 마지막 트랙은 어떤 건가요? What's the last track?
0: 마지막 트랙 트랙은 이제 이름이라는 곡이고
1: yeah.
0: 네, 말 그대로 이제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남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타겟이 누구냐면
1: 네.
0: 이제 저희 팬분들을 위해서 만든 곡이고요.
1: 오케이.
0: 네, 여기 이 곡이 더 특별한 이유는
1: 네.
0: 팬송이지만
1: 네.
0: 팬송인 만큼 또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코러스를 떼창을 했습니다.
1: 네. That's why it means a lot to not only him but to the fans. So the last track, 이름, its official English name is Name, and it's a fan-dedicated song. And a special part of this song is that the rest of the members participated in the chorus vocal of this song. 자, 그렇다면 팬분들이 이번 앨범에서 꼭 알아줬으면 숨은 포인트 같은 게 있는가요? So is there some sort of Easter egg or hidden details that you really want the fans to notice while listening to the tracks?
0: 이 앨범은 모든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보셔도 되고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정말 단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완벽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곡이 의미가 좋고요.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Okay, so since I put in everything I got and leaving no regret once it was released, I want everyone to just relax while listening to this track. Just enjoy it as it is. 아니 그리고 크레딧을 갖다가 이렇게 넘어봤는데
0: 네.
1: 용국님이 정말 많은 노래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So I noticed 방용국's name on pretty much all the songs in the name. What was it like? 어떠셨나요? 같이 일하시면서.
0: 사실
1: 네.
0: 제가 부탁한 것도 있었고요.
1: 아~
0: 이 앨범 자체를 시작할 때부터
1: 네.
0: 저는 무조건 용국이 형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1: 네.
0: 그 전에 행로라는 곡과 스테이라는 곡을 냈었을 때도
1: 네.
0: 너무 큰 믿음을 주었고 그 이상으로 일단 네. 곡이 저와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다음 건 더 대단한 거 나온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1: Okay. Well, thank you. So, before the beginning of the album, I mean as in making of the album, he asked Yongguk to help him work on the songs for this album since he proved more than he expected through the previous releases. 자, 그렇다면 이번에 좀 같이 작업하시면서 아니면 같이 계실 때 아니더라도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 이 앨범을 작업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난 이걸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if there's any stories you would like to share to the listeners, then please, now's your chance.
0: 사실 팬분들도 많이 여쭤보세요. 녹음할 때
1: 네.
0: 비하인드가 뭐가 없냐.
1: 네.
0: 근데 저희 리더 형 용국이 형은
1: 네.
0: 말이 정말 없습니다.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되게 아. 말이 없고
1: 네.
0: 그냥 저에게 모든 기회를 열어둔 상태로 녹음을 시작해요.
1: 오.
0: 하고 싶은 대로 해봐.
1: 오.
0: 어 이거 좋은데 저거 좋은데 하면서 이제 그때 용국 본인이 또 원하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요.
1: 오.
0: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제가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1: 아 오케이.
0: 네.
1: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Yongguk, as the leader of our group BAP, he's quite a quiet person himself. He doesn't really share his opinions while we're working on tracks. He just let me do my thing, and we gradually find a common ground as we are working together.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용국 씨가 분명히 작업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o, is there something Yongguk said while preparing for this album that stayed with you the most?
0: 재밌는 말이 있긴 했죠.
1: Let's go.
0: 절대 화장과 액세서리를 과하게 하지 말아라.
1: What? Don't put on excessive amount of makeups or jewelry on your body. And that is because?
0: 왜냐면은 이제 그 전에 했던 앨범에서 좀
1: 네.
0: 화려하게 많이 했었어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저에게는 이제 그런 것보다 좀 더 내추럴하고 좀 프레시한 그런 것들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1: 아.
0: 근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는 진짜 많은 걸 덜어냈어요.
1: 근데 음악에서 느껴져요.
0: 네.
1: 그게.
0: 아 그래요? 네.
1: 음악에서 느껴져요. 나 듣고서 좀 깜짝 놀란 게 이 정도로 담백해졌다고 싶을 정도로. 근데 물론 음악
0: 네.
1: 자체가 담백하다는 게 아니고 뭔가 부르시는 뉘앙스 같은 것도
0: 아,
1: 분명히
0: 맞아요,
1: 더
0: 맞아요.
1: 엄청나게 넣으셨는데 이미
0: 맞아요.
1: 잘하셨지만
0: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여러모로 듣는데
0: 네.
1: 우와 하는 포인트가 너무 많았다.
0: 뭔가 항상 녹음할
1: 네.
0: 때
1: 네.
0: 구현하고 싶은 게 확실하게 있는데
1: 네. 네.
0: 너무 안 되는 거예요.
1: 아.
0: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녹음이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
2: 아, 네. Okay. Anyway, it's time for us to have a listen to his first live performance, and he's gonna let us hear the track that he's most attached to.
1: 자, 지금부터 이제 라이브 하나 들어보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가장 애착을 가지신 노래 무인도
2: Deserted Island. That's the translation. Official English name is Why Am I Still Here.
1: 자, 준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0: 네네네네.
1: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부터 라이브 들을 건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으시고 느끼는 감정,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편하게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Now, we're about to have a listen to the first live performance from 정대현. If you have anything you would like to tell him or something that you want to get it off your chest, now's your chance. Start dropping a comment on YouTube. With that, are you ready?
0: I'm ready.
2: Let's do this. We have Muindo, Why Am I Still Here? By Jung Dae-hyun.

0: 감사합니다.
1: 예헤이! That was Mundo Translates Deserted Island. The official English name is Why Am I Still Here by Chong Dae-hun. And that was a live performance. As I was listening to his voice, I was like, oh man, this is so good. Especially when that chorus part started dropping in. Like, I want to stop.
2: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 네. 버스킹 이벤트가 떴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느끼는 느낌이 뭔지 아실 거예요.
1: So guys, what I want to say after hearing the live performance of that third track from his recent album is that you have to go to his busking event and see for yourself or hear for yourself. You're going to feel exactly the same feeling that I am feeling right now when that course kicks in.
2: 자, 어쨌거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0: 아, 아닙니다. 아, 긴장됐어요. 첫 라디오도 그 라이브여가지고.
2: 아, 진짜. 아니 근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은 코멘트를 보내주고 계세요. 야나 베이비님이 라이브 왜 이렇게 잘해? How come you're so good at live performance? 그리고 네. 에너지 업 레빈문이 듣다가 볼륨을 높였어요. 주위 사람 같이 듣고 싶어서. So I started turning up the volume as I was listening to the live performance so the people around me could hear it too. And Chris Marquis says, awesome voice. Well,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2: 자, 여러분들 오늘 자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대현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끝까지 네. 어디 가지 않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With tha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learn even more about tonight's guest, 정대현. For the next part, we have word card interview. All he's got to do is fill up the blanks.
2: 자, 이제 제가 드리는 이제 문장들의 빈칸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0: 네.
2: 준비가 되셨습니까?
0: 됐습니다.
2: Alright, let's go. 정대현의 매력은? 정대현's charm is?
0: 사람다움이다.
1: Oh, I'm like a human. Well, we're gonna get to this part later.
2: 사람다움. Very human.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In my phone, the member of is saved as 내 휴대폰 안에 멤버가 으로 저장돼 있다. Let's go.
0: 내 휴대폰 안에 모든 멤버는 본명으로 되어 있다.
1: Oh, every one of the members are labeled under their legal names. Well, thank you. Now on to the next one. My favorite Korean word is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글 단어는
0: 노력.
1: Okay, effort. Well, thank you. Now on to the next one. I feel happy when fans call me. 나는 팬분들이 나를 이렇게 불러줬을 때 기분이 좋아요.
0: 비주컬?
2: 비주컬. 이거 사실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네. 한국의 K-POP 역사에서 네네. 이 비주얼 보컬이라는 단어를 창시하신 분이잖아요, 사실.
0: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떠들고 다녀도 될
2: 근데
0: 정도인지.
2: 그게 팩트예요, 그게.
0: 아, 그럼 감사한데.
2: 진짜로.
1: Guys, believe it or not, he's the inventor of the term visual bull vocal in the K-pop industry when he made his official debut due to his beautiful and ethereal look and his vocal skill.
2: 진짜 이건 좀 이따 갔다 와서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0: 알겠습니다.
1: Now on to the next one. If overseas fans visit Korea, I hope they definitely do this.
2: 해외 팬들이 한국에 놀러 온다면 난 그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0: 한국 시골 여행.
1: Oh, make sure to hit the countryside when you visit the Korea. Visit South Korea. And on to the next one. The three things... Not things. Three songs I've been listening to the most lately are 1, 2, and 3.
2: 요즘 자주 듣는 노래는 세 곡입니다. 네. 하나, 둘, 세 개입니다. Let's go.
0: 첫 번째는 링킨 파크의 Given Up. 두 번째는 윙의 도파민. 세 번째는 신용재의 첫 줄.
1: Alright, we're gonna come back to this definitely.
2: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Since 네. 대현 works out so hard, my favorite exercises. 운동을 열심히 하는 대현 씨.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이거예요.
0: 어깨 운동.
1: Okay, shoulder. Now, on to the next one. To all my fans who love my music, I'd like to say this.
2: 내 노래를 좋아해주는 우리 팬분들에게 난 이 말을 할 겁니다. Let's go.
0: 사랑한다.
1: Yeah! I love you. That's what he said. But not like this. He said like, I love you. Well, let's go.
2: let's go back to the first one. 정대현's charm is 사람다움, 네. Friendly, approachable. That's how we describe 사람다움 in English. 자, 언제 가장 사람다우신가요?
0: 저는 뭐랄까 뭔가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저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네. 많다 보니까 네. 되게 일반인 친구들을 만나면 네. 그때 느껴요. 아, 내가 왜 이 친구들처럼 행동을 안 하고 뭔가 나 혼자서 더 뭔가 갖추어진 생각들을 하려고 하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그냥 나답게 살자.
2: 오케이.
0: 그래서 막 굳이 막 고민 안 하고 뭘 할 때도 뭐 어디를 놀러 나가거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내가 굳이 막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2: Okay, so I noticed one day in the past, I tend to be more strict about how I behave and how I think, or even how I converse with other people around me when I'm with the non-celebrity friends of mine. And I came to a realization, maybe it's about time I start living more like myself. Then I got another question for you. How would you define 태현? 네. 그러면 태현 씨는 본인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0: 팬분들을 제외하고 네? 그 위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저는 날 것 그 자체입니다.
2: Okay. 네. Except when I'm treating the fans, I treat everyone else equally. That's the kind of person I am. Thank you so much.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 한번 해봐야겠어요. 나는 팬분들이 나를 비주... 헐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실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비주컬 비주컬 비주컬 비주컬
0: 너무 좋은 말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네. 아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막 그런 얘기 들어도 막 별 감흥이 없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네. 이제는 사실 잘 불러주지도 않으세요. 이제 뭔가 팬분들도 나이를 같이 먹어가니까 네. 비주컬 비주컬 이걸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SNS상에서만 간간히 보이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그 수식어 자체가 제가 그래도 뱉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네. 네.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죠 사실.
2: Thank you so much. Anyway, back when I was young, I felt kind of ashamed to be called by Bijukor, a visual vocalist. But now that I am more experienced as an aged human being, I noticed that the fans aged too, and they started kind of refraining. They started refraining from calling me by that, except for when they're typing something on the web. So I find it much more happy when they call me by that.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유튜브를 비주컬로 도비해 주세요. Guys, now it's our time or your time to start spamming the word visual vocal on YouTube to make him feel good about himself.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네. 해외 팬들이 이제 한국에 놀러 오신다면 시골에 꼭 가보시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So you want the foreigner fans to visit the countryside of South Korea when they visit Korea. So why is that? 왜일까요?
0: 일단 제가 시골 출신이기도 하고요.
2: 네.
0: 그때 그 요즘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2층 집에 살았거든요.
2: 너무
0: 주택인데.
2: 좋겠다. 네.
0: 근데 시골이에요, 심지어.
2: 그래도요. 네.
0: 이렇게 문을 열면 네. 황금빛 벼밭이 쫙 펼쳐지는데 그 위에는 엄청 커다란 해가 보이는 거예요. 전라도였거든요.
2: 네.
0: 근데 또 거기서 몰려오는 그 비료의 향이 소똥 냄새가 네. 쫙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의 추억들이 뭔가 요즘 따라 문득 더 진하게 찾아오더라고요.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2: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을 한번 그 컨트리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2: 근데 이제 제가 왜 더 대현 씨에게 친근함을 느끼는지 알았어요. 저도 뿌리가 그쪽입니다.
0: 아 진짜요?
2: 네, 그래가지고 더 괜히 반갑네요. 아, so he said, 네. That's mainly because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I'm actually from the southern edge of South Korea, Jeolla province. And whenever I open the door of where I used to live, I used to see this golden rice field. And on top of that, there was beautiful sun glowing in the sky. And you could also smell the fertilizer, the natural fertilizer, what's known as kelp. poop, 소똥. And now that I'm much more aged and smell that again, it felt really different, and I want the fans to experience that too. 전라도의 어디 쪽이실까요? So exactly which part of 전라 province are you from?
0: 네, 전라남도 광주에.
2: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0: 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도시도 정말 이제 지금 뭐 거의 대도시죠, 사실. 네. 근데 그 안,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네. 그 도시 안에서 좀 떨어진 엄청난 시골에서 살았었어요. 네, 막 옆집 할머니 인간극장 네. 나오시고 네. 막 진짜 그런 시골에 살았었어요. 네. 네.
2: Alright, well, everyone, now you know where to visit when you come to South Korea. It's Gwangju, located in Jeollanam-do Province. Make sure to go there and experience all the things he experienced 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back in the days.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노래를 들어볼 시간이 와버렸습니다. It's time for us to listen to the second live performance from 정태현. This time, we're gonna listen to the title track, 나비란. In English, the official name. Is Spring After Spring. And we're gonna give him some time to prepare the live performance. And you know the drill. Make sure to start sending in your opinions during his live performance through YouTube.

0: 라이브 챗. 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라이브 만나볼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타이틀 트랙 나비란 들어볼 차례입니다. Spring After Spring이 영어 제목이고요. 여러분들 첫 번째 라이브 퍼포먼스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냥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re you ready?
1: I'm ready.
0: Let's hear this. We have 나비란 Spring After Spring by 정대현. Enjoy.

0: That was Nabiran, Spring After Spring by Jeongdae. Why are you laughing? 왜 웃고 계시는 건가요? 왜 웃고 계시는 건가요? 네.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먼저. We're gonna have to listen to what he has to say about why he's laughing.
1: 사실 이 노래가 제가 뭐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노래를 불러왔지만 솔로곡 중에서는
0: 가장 힘든 노래
1: 가장 하드한 노래예요.
0: Alright, so about this song he just performed for all of us. Of all the songs I performed in my career, this has to be the hardest song I've ever performed. That's why. 근데 진짜 이 노래를 갖다가 아니 어떻게 레코딩이랑 그렇게 똑같이 부르시지? 나 너무 신기한 거였어. I mean, I thought the live performance recorded version was identical to each other. Guys, that tells a lot about his ability as a vocalist. How good he is.
1: 그래서 이게 사실 에피소드가 있는 게
0: Okay.
1: 사실 이 노래가 타이틀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네. 이걸 녹음하는데 일단 뭐 이거 타이틀 안 될 거니까 뭐 마음을, 하고 네. 막 노래를 그냥 녹음이라도 엄청나게 하자 해서 네. 녹음을 한 거예요. 근데 타이틀이 된 거죠. 그때부터 아, 야 근데 이거 라이브 어떻게 하지?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프로듀서 팀에서. 근데 어? 좀 긁히네? 어? 오. 이거 내가 해볼게. 오. 약간 이런 마음이 오히려 드는 거죠.
0: 오케이.
1: 내가 보여주겠어.
0: Spirit of a warrior.
1: 네, 그래서 오케이. 지금 뭐 100% 완벽하다고 저는 스스로 만족을 못하지만 더 좋은 무대를 제가 꼭 보여드릴 겁니다.
0: Wow. 네. So he said, before this song was chosen as the title track of my recent album, I did not know this song was going to be the title, so I just went full on with this thing. I put in literally everything I got, but later on when this song was chosen as the title track, I started to feel a little worried, and a lot of people around me were worried too, because they were all like, how are you going to perform this in a live situation? And he felt like he was challenged by it, and he decided to give it a go. And he said what he said about the just performance that we just heard, he said it wasn't 100% of what I'm capable of, but I can guarantee you I'm going to get better. 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노래 제목 중에 이제 이 노래에서 인상이 깊었던 게 이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창밖을 열어.
1: 네.
0: 오래된 냄새가 느껴져.
1: 아.
0: 그 냄새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냄새일까?
1: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울리는 냄새예요.
0: 네. Alright. With that,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go through the questions from the fans.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 Q&A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 네.
0: Guys, I'm intentionally not gonna translate what I just told them about the lyrics from the song. 자, 처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 질문은요. 에너지 업 래빗 문의 질문입니다. First question comes from Energy Up Rabbit Moon. 잠깐만요. Peach Chew 님이 비료인가? Is it the fertilizer? The smell of fertilizer? 아니 근데 약간 그게 또 이제 이미지가 갑자기 겹쳐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 Alright. 자, 신곡 타이틀. 나비라는 첫사랑을 보내고 뒤늦게 알아차린 감정의 여운. 있는 곳 같아요. 대현님은 현재 삶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So, just like the title track, 나비란, Spring After Spring, how it talks about the realization you experience after you letting go of your first love, if there's something you don't want to let go at this moment of your life, what would it be?
1: 저는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0: 네.
1: 확실히 이런 저의 이런 일?
0: 네.
1: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0: 네.
1: 이거를 과연 내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정말 놓치기 싫은데 약간 이런 마음이 이제 좀 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이가 나이라서 그런 건지 네. 모르겠는데 사실 20대 때는 시간이 뭐 세월아 내월아 흘러가도 그저 즐겁잖아요. 근데 이제 보컬리스트로서 또는 아이돌로서 뭔가 제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막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걸 내가 절대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0: 걱정 마세요. 클래식은 영원합니다.
1: 하,
0: Classic lasts forever. He doesn't have to worry about any of that, none of that nonsense he just told me. 저는 그걸 그냥 nonsense라고 할게요. 그냥.
1: 아, 제가 그냥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0: 기우라고. 아. So he said, now that I'm in my mid-30s, I started having concerns about my career, whether I can sustain it for a long period of time or not. But those are the things that I just don't want to let go since I'm so in love with every bit of it. 자, 어쨌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걸로.
1: 안 하겠습니다.
0: Yes! So from now on, he's going to let go of all that concern. See, I'm not the only one who's thinking that way. Alyssa Mim says, that's right. And Ray Dabby says, I can relate to it. And Bahar said, thank you for telling him on our behalf, Sam.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Sam. Well, thank you so much. I told him because I genuinely think that way.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한번 가볼 건데, moving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Irina. It goes, hello there, DJ Sam and Dayon. Welcome back to the show, Dayon. I'm so happy to hear more and more new music from you. It's so satisfying to see you grow continuously and explore new ways to create music. I hope you know that your voice empowers people. What inspires you the most in making music? 아우, 그 뒤에도 질문이 되게 많은데 네.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현 씨. 돌아와서 반가워요. 저는 이리나예요. 아, 그리고 계속해서 음악을 새로운 음악을 내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대현 씨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힘을 북돋아 줍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네.
0: 음악을 만드실 때 뭐에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1: 저는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0: 네.
1: 음악을 만들 때
0: 네.
1: 내 노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대중을 위한 음악을 할 것이냐 일단 이걸 1차원적으로 먼저 딱 두고
0: 음흠.
1: 생각을 합니다.
0: 음흠.
1: 그러면 만약에 내 노래를 하겠다 그럼 이제 매뉴얼 하나를 정하고 그러면 여기서 신나는 노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슬픈 노래를 할 것이냐
0: 네.
1: 이런 것들도 약간 그 시기와 뭔가 상황과 여러 가지들을 봅니다.
0: 네.
1: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월드컵 같은 시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원 같은 노래가 나오는 거죠.
0: 오케이.
1: 약간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건 스토리.
0: 오케이.
1: 네, 이 노래의 스토리를 저는 가장 중요시해요. 가사와 스토리.
0: 오케이.
1: 네.
0: 그러다 보면
1: 그러다 보면 나옵니다.
0: T가 더 강해지셨군요.
1: 저요?
0: 예. 네.
1: 저는 완전 T입니다.
0: 야, 예전에는 약간 좀 F가 있다고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1: 아, 이제 좀 인정하고 싶어요. 이제 내가 인정하기 싫었던 것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잘못된 게 있다. 고치겠다.
0: Okay. 네. Okay. Well, that was actually a lot more of a T type of answer than I expected because back then when we had him 10 months ago, he sounded a lot more like an F to me. So he said, "When I'm working on songs, I usually consider two things before working on it. Whether if it's going to be the song for myself or a song for the audience. Once that is done, I start considering the mood, whether it be energetic, whether it be emotional. Once that is done, I start considering the contributing factors. I'm talking about the mood of society, how, where it's going. Like during Olympic seasons, I have to come up with an energetic tracks. Once that is done, I start thinking about the story of this song. So that's the usual process of working on one. Well, thank you so much. And unfortunately, time ran out.
1: 아니 그리고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0: 다음번에도 또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제발 불러주세요.
0: Thank you so much for saying so. So he's going to come back in the future episode to continue his story about his career, guys. Any last words?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데이비들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Thank you, baby. I love you.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With that, we're going to stream the last track and call it a day. It's a track called Item Name, fan-dedicated song by Chong Tae-hyun.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eo, along with Tae-hyun. We shall say bye-bye for now together. 자, 빠빠 같이 하실게요. 3, 2, 1, 빠빠!
1: Bye-bye!

너무 좋아서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많이 변한 걸 느끼고 있어 너나이까 내가 마냥 너만의 아름다움 못 느꼈다면 네 행복의 소중함 소중한지조차 몰랐겠지